0: 벌써 머나바스를 지키...
1: 나 걸게. 나. 더모고모로 서터 안으로 더. 뭐 불안하뿌려 라무전드로 프로티기. 더메 이태보로 원내 코로나이 걸게.
0: 라전.
1: 프로티버덜거리. 프로티버덜거리. 더메 모로 수요 최단어 거리바로. 못해. 못해 근데 이에벌레 모로 말고 나 걸게. 더메. 도메이 니스토라다라 분월 비자라 거라 다모쿠 서터 어두워서 거이케
0: 분월 비자라? 어썸버거 라자 어썸버거
1: 졸이버 졸이버 라니 졸이버 이 니스토라다라 분월 비자라 너흘리 도메 졸이버 অনুতা পর দাবা নরে তমে চড়ি পড়ি থার খার হয়ে যাব কইকেই।

0: 뭐? 뭐?
1: 아직보다 산호가 아쉽지?
2: 아수? 다 맛방구 되게 내키지 뭐?
1: 세 맛방구 내키라고 아수니 뭐? 아수지 정미발이 만떠넣어갖고 세티 세 자가 끼니 널어버리고 얘 정미발이 그 비키더버 얘 멍어 자가 다 버리바로 빼 되고
3: 걸버들이 덤미 거일러 뭐 건볼거리지 지자 거일레비 모구했던 만내미니 발버디 내 떡먹었던 만내비 거 털에 거 건볼거리지 건거리지
2: 덤미 되게 줍잡 소일러 버체 볼 테크라 히삽 그리바
3: 나 하고 뭘 별로 나이 바쁘디 집으로 살아 너무 큰 칼리 다이토 되지 칼리 다이토 니네 부채니